0: 가서 빨리 전련.
1: 엄마 엄마 졸졸졸.
0: 락바 헬리페리 어짜 되긴 구구르 비라를 줬어. 저거라
2: 뻔해. 이슬라 하나 떠는 몰라.
0: 저거 나가라 비트린. 언더 도시 게 봐고.
1: 오이 이사코 도마상가.
3: 안보.
2: 게.
1: 언더 볼이 라이피니 가오드나스.
2: 아우드나.
1: 잠나.
2: 아우드나 앞에자.
1: 삭치게 아우드나스.